0: 달리해. 달리해 따이고. 솔로. 솔로 쇼비.
1: 저희 성기할 저희.
2: 저희 성기할 저희.
1: 저희 대신 저희.
3: 저희 대신 저희.
1: 저희 성기할 저희.
3: 저희 성기.